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집에서 만든 거야, 혹은 이거 손으로 직접 쓴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선물이 더 애틋해지잖아요. 아마도 그 안에는 누군가의 정성과 온기, 그리고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았을 온전한 시간들이 담겨 있어서겠죠. 많은 것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요즘,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다운 것들과의 만남이 참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담은 연주와 음악으로 오늘도 2시간 꽉 채우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위머레스크 7번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첫 곡 보내드리죠.

린필과 베를린필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이죠.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안토니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7번 오늘 첫 음악 들으셨습니다. 미국 국립음악원 시절에 드보르작이 휴가로 고국인 체코 보헤미아에 머물렀을 때 작곡한 8곡의 피아노를 위한 유머레스크, 아마 그 중에서 뭐 7번이 가장 익숙하시리라 그래서 7번 들어봤고요. 역시 뭐 대가는 다르다 싶습니다. 휴가하면 뭐 하면서 놀지? 뭐 맛있는 거 먹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런 대작곡가는 휴가 중에도 이렇게 창작열을 불태우시네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오프닝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AI 시대가 되면

살면서 모든 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나오는 요즘인데 어떤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AI가 갖지 못한 것, 망설임이 아닐까라고. 그러고 보면은 이 곡이 좋을까 저 곡이 좋을까 거듭 고민하고 지우고 또 썼을 선곡하는 사람의 마음이 오늘따라 더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풍경들, 듣고 싶은 음악들 오늘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분위기 좋은 날 골라서 가급적 빠른 주말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레스크 7번 들었으니까 행운의 숫자 7로 하나 더 이어볼까요? 안토닌 드보르작 교향곡 7번 D단조 작품 70, 그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 포코 메노 모소 듣겠습니다. 세미온 비츠코프까지 위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디단조 작품 70 그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위바체 포코메노모소 들으셨습니다. 세미온 비슈코프가 지휘한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이날도 안의 아름다운 곡들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우리에게는 클로리스에게로 참 친숙한 레이날도 안인데 우선 19세기 말부터 1941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며 발전하던 시절을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 베레포크 시대라고 하잖아요. 1874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확히 이 시대를 살았던 레이날도 안이 파리 살롱의 우아함과 낭만적인 선율 그리고 쇼팽 같은 대가들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서 작곡한 작품 퍼미어 왈스 첫 번째 왈츠 10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1번 Avec Elegance 우아하게 4번 고귀한 왈츠 Vals Noble 듣겠습니다. 파벨 콜레스니코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는 익숙한 곡들 Le Excuse 감미로운 시간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이의 목소리와 달튼 발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클로리스에게 오늘은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떼오띠무 랑그로아드 스와트의 바이올린과 땅기드 빌렌꾸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레날도 안의 클로리스에게 아 클로리스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테어티엠을 랑그루와 스와트였고요. 땅기드 빌렌그루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 르흑스키스 감미로운 시간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이의 목소리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가장 먼저 들으신 작품 퍼미어 벌스 첫 번째 왈츠 중에서 1번 아베겔레강스 우아하게 4번 고귀한 왈츠 왈스 노블르 들으셨습니다. 파벨 콜레스니코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레이날드 안처럼 완곡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건네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분명하고 아주 단호한 표현도 필요한 법이죠. 루드비 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106 하머클라비어 중에서 사악장 인트로두치오네 라르고 푸가 알레그로 리솔루토 분명하게 듣겠습니다. 최희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106 하머클라비어 중에서 4악장 인트로듀치온의 라르고, 푸가, 알레그로, 리솔루토, 최희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8월 3일부터 9일까지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었던 일들을 알아볼까요?

1778년 8월 3일 세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밀라노 스칼라 극장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공연 작품은 모차르트의 라이벌 하면 떠오르는 음악가죠. 살리에리의 오페라 정체를 밝힌 에우로파 레오로파 리코너시우타였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활동하던 살리에리가 밀라노로 와서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면서 직접 공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82년 8월 4일 오스트리아 빈 슈테판 성당에서는 모차르트와 콘스탄체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던 모차르트의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신부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모차르트의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지만 경건한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모차르트는 아내를 위해서 미사 음악 작곡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3년 8월 5일 이탈리아 초기 오페라 발전을 주도한 안토니오 체스티가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수도회에 입회해서 수도사로 활동했던 체스티 음악가로 삶의 방향을 바꾼 후 오페라 작곡에 주력했는데요. 베네치아와 오스트리아 윈 등을 무대로 삼아서 오페라 황금사가와 오론테아 등을 공연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1669년 피렌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력 속의 클래식 기억하면서 곡들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시단조 미사 쾌엘 번호 427 그 가운데 상투스입니다.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라카펠라 나시오날 데 카탈루냐 르 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또 1778년 8월 3일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최초로 공연됐던 살리에리의 오페라 중 한 곡도 준비해봤습니다. 당시 밀라노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궁정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궁정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던 살리에리가 스칼라 극장 개관 공연을 맡게 됐죠. 이날 공연된 오페라가 레오로파 리코노슈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정받은 혹은 정체를 밝 긴 에우로파 정도가 될 텐데요. 납치돼서 표류하던 고대 디르 왕국의 공주 에우로파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신분을 되찾고 여왕이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 1778년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된 이후 악보와 대본이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잊혀왔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스칼라 극장에서 우연히 악보가 재발견되면서 2004년에 이 극장에서 수백 년 만에 다시 공연이 됐는데요.

살리에리의 오페라 정체를 밝힌 에우로파에 나오는 에우로파의 아리아 사나운 분노로 몸부림칠 때 Quando Pio Irato Fra Me Semele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납치돼서 표류하는 신세로 전락한 에우로파 공주의 가혹한 운명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는 아주 극적인 아리아인데요. 소프라노 니아나 달라우의 목소리, 제레미 로레가 이끄는 르 세르클드 라르모니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정체를 밝힌 에우로파, 레우로파 리코노슈타 가운데 사나운 분노로 몸부림칠 때 꽌도 비오 이라토 프라메세 멜레,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음성, 제레미 로레가 지휘하는 르사르클 드 라르모니가 함께 했고요. 앞에서는 모차르트의 C단조 미사 쾌활 번호 427, 그 가운데 상투스 전해드렸습니다. 조르디 사바리 이끄는 라카펠라 나시오날 데 카탈루냐 르 콩서르 데 나시옹의 연주였습니다. 토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팝클래식 오늘 19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달달한 곡들, 이가 썩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들어야 되는 그런 곡들, 고백할 때 많이들 부르거나 활용하셨으려나요? 생각나실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곡 Something Stupid 들으셨습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로비 윌리엄스와 여배우 니콜 킷먼이 함께 불러서 크게 사랑받았던 노래. 뭐 당시에는 라디오 어디를 켜도 나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오늘 소프라노 조수미와 영국의 뮤지컬 배우 겸 파페라 싱어 데이비드 펌먼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앞에서는 직접 아마 부르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걸요. 그 옛날 사랑 고백의 대명사 같은 곡 You Are So Beautiful 들으셨습니다. 오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조 코커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듣고 싶으신 음악들, 또 기억나시는 이야기들 저희 앞으로 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갈무리해뒀다가 좋은 날 골라서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 노래들을 들으니까요, 에드와르드 그리그와 또 아내였던 니나 하게루프의 사랑도 떠오르는데요. 그리그의 곡을 한 곡 들을까요? 찰로 소나타 A단조 작품 36,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지

그리그의 첼로 소나타 A단조 작품 36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였습니다. 스티브 니설리스의 첼로, 스티브 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 C단조 작품 15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들어보시죠. 캐서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 에르미타주 스트링 트리오가 함께합니다.

폴의 피아노 사중주 1번 C단조 작품 15,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였습니다. 캐서린 스토트의 피아노와 에르미타주 스트링 트리오가 함께 했습니다. 이영식님께서 리하르트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입장행진곡 듣고 싶어요 청하셨어요. 타노이저 2막의 마르부르크 성에서 열리는 노래 경연대회를 위해서 기사들과 귀부인이 화려하게 입장하는 장면이죠. 오늘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로열 오페라하우스 코벤트 가든 합창단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입장 행진곡이었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한 로열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 합창단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서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2026년 8월에 만나볼 음악가는 90세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입니다.

주빈 메타는 1936년 4월 29일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뭄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설립한 아주 유명한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멜리 메타였죠. 덕분에 메타는 말보다 먼저 음악을 배웠고 책보다 악보를 먼저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종종 자신이 지휘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아버지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린 메타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머릿속에 익힐 수 있었죠. 16살이 됐을 때 메타는 해외에 나간 아버지를 대신해 뭄바이 심포니의 연습 지휘를 맡기도 했는데요. 단원들은 메타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에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비록 연습이었지만 처음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봉을 든 그 순간을 메타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에게 지휘봉을 건네준 순간 내 안에서 음악이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움직이는 지휘봉에 맞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휘봉을 들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음악이 좋았지만 메타는 음대 대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가족들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워서였죠.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바꿔서 오스트리아 윈으로 향했습니다. 윈 국립음대에 입학했고 유명한 지휘자 한스 스와로프스키 문화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지휘를 공부했습니다. 1958년 그는 스승의 권유로 영국 리버풀 국제 지휘 콩쿠르에 참가했는데요. 긴장된 경연 무대에서 악보 없이 안보로 지휘하는 대담함을 보여준 메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 주어진 특전으로 1년간 리버풀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존 프리차드는 22살의 후배 지휘자를 강하게 조련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거치면서 메타는 지휘자로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프리차드 감독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침에 전화해서는 오늘 몸이 좋지 않으니 엘가 교향곡 연습 지휘는 자네가 하지. 그러고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라고는 전혀 주지를 않았죠. 하지만 그 덕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음악을 전공하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빈메타의 지휘로 한 곡을 들을 텐데요. 아주 주빈메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될 그런 작품이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1번 디장조 거인 중에서 사악장 슈티어메쉬 베베크트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들을 텐데요. 1961년 최연소 객원 지휘자로 베를린 휘를 지휘했을 때 그때 연주했던 곡이 이 말러 1번이었습니다. 오늘 주빈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보통은 말러 1번 들을 때 렌틀러 춤곡 악장이죠. 이 악장을 자주 선곡해서 듣곤 한데 오늘 특별히 폭풍 같은 4악장도 너무 좋으셨죠. 교향곡 1번 디장조 거인 중에서 4악장 슈티어메시 베베크트 폭풍 같은 움직임으로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메타의 지휘로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요한 슈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 작품 117번 2015 빈필 신년음악회 슈랑음방 가운데서 보내드릴게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고요. 이 곡으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골목처럼 익숙한 것들 앞에서는 우리 마음도 경계를 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설렘을 준다면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주죠. 오늘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언제 들어도 마음을 놓게 해주는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와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의 음성, 카를 뱀이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첫 곡 감상하셨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으로 이어갈게요. 한국 클래식 음악의 친절한 가이드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운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 여름 더위를 식힐 기분 좋은 활기를 선물합니다.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케이클래식의 친절한 가이드 KBS 음악실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준비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고 언제나 듣고 싶은 곡들 함께 감상하는 모두의 클래식 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두 곡 준비했어요. 젊은 시절 깊은 우울증을 겪고 조국 러시아를 그리워하면서도 머나먼 이국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서는 유독 그리움과 애수, 위로의 정서가 짙게 느껴지죠. 특히 레코딩 시대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로 꼽히기도 하는 그의 피아노 작품들은 화려한 기교와 웅장한 표현까지 더해져 한국 청중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들 중 먼저 보칼리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칼리제는 가사 없이 아나 오 같은 하나의 모음으로만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데요. 원래는 노래 실력을 다듬기 위한 연습곡이었지만 어느새 예술 가곡의 한 종류로 자리 잡게 됐죠.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선율로 성악은 물론 다양한 악기의 편곡 버전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는데요. 오늘은 정명화의 첼로와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 피아노 협주곡 2번 들어볼 텐데요. 심혈을 기울였던 교향곡의 실패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라흐마니노프가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종소리같이 울리는 피아노의 화음으로 시작해 가슴을 파고드는 서정적인 선율을 펼쳐 보이는 이 곡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을 꼽을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곤 하죠. 오늘은 그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를 백건우의 피아노, 블라지미르 페도세예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쓸쓸함과 그리움, 그리고 뜨거운 열정까지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짙은 낭만을 담은 두 곡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라흐마니노프의 보컬리제, 정명화의 첼로,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백건우의 피아노, 블라지미르 페도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 명곡들과 함께하는 KBS 음악실 여름방학 코너 클래식 명곡집 그 마지막 시간 모두의 클래식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12월 공연장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1824년 5월 청력을 완전히 잃은 베토벤이 발표한 이 곡은 오케스트라와 독창자, 합창단이 함께하는 당시로서는 무척 파격적인 편성의 교향곡이었죠. 그 중에서도 삶의 아름다움과 인류애를 노래하는 4악장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왔습니다. 베토벤 이후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이 작품을 넘어서는 교향곡을 쓰는 일을 일생의 꿈이자 목표로 삼았을 만큼 음악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곡인데요. 대규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향과 독창자들의 힘찬 목소리, 인류애와 화합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낸 이 곡은 송년음악회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힘찬 내일을 약속하는 음악이 됐습니다. 연말에 쌀쌀한 공기가 떠오르는 음악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선곡한 우리 모두의 클래식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중 4악장 피날레. 오늘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메조 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 테너 토마스 모저, 베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 스웨덴 방송 합창단과 에릭 에릭슨 체인버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번 가운데 4악장 전체를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메조 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 테너 토마스 모저, 베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 스웨덴 방송 합창단과 에릭 에릭슨 체인버 합창단의 음성과 함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끝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에 이어서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알랭 르페브르의 피아노 연주까지 두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사랑한 정원 석파정에는 오래된 모과나무가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그 모과나무는 여름에는 어떤 나무인지 바로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봄에는 분홍빛의 꽃이 피고 가을에는 모과가 노랗게 물든다지만 여름에는 초록 열매가 초록잎들 사이사이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것들이 남은 것들과 새롭게 무늬를 이룬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무늬가 새겨지고 있을까요? 이왕이면 오래된 그 모가나무처럼 근사한 무늬기를 기대합니다.

슈만의 위트뭉 헌정 작품 25의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빌드 프랑의 바이올린과 호세 갈라르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분명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노래처럼 들리는 연주였죠. 석파종의 모가나무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처럼 나이가 들 수 있다면 근사할 것 같은데요. 나무들은 얼룩이나 뭐 김이나 주름 대신에 무늬와 나이테가 생기고 또 수령이 오래될수록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가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노화가 두렵지 않은 나무가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본 주말의 생생 클래식입니다. 주말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242번 쓰시는 분이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듣고 있노라면 센치해지는 기분입니다. 요즘 보석 십자수에 빠져있는데 재밌어요. 집중력 최고입니다. 한때 십자수가 굉장한 유행이었잖아요. 십자수 아니면 학접기 이런 재미를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려나요? 근데 어떤 뮤지션이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창의력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좀 하나에 집중하는 취미를 갖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왜 멀티태스킹이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TV를 보면서 뭐 핸드폰으로 뭘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십자수나 뭘 접는 거나 만드는 건 오롯이 그것에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미도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음악은 멀티태스킹 하셔도 되죠. 음악 들으면서 십자수. 멋진 작품 완성하시길 바라면서 쇼팽의 바카롤 뱃노래 작품 60번을 마우리지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을게요.

쇼팽의 바카롤 작품 60번이었습니다. 마우리지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4347번 쓰시는 분이 혹독한 여름 잘 나시길 바라며 만달수온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셔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고요.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크루트 마수오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내보자 하시면서 청해 주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주요 작품 6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들었습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쿠르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439번 쓰시는 분,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들으면 시원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청해 주셨고, 9678번 쓰시는 분, 예전에 문자 보낸 걸 찾아봤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저는 생생클래식을 좋아하네요. 그때는 휴가 내서 지금은 잠시 쉬려고 휴직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낸 문자에서도 신청했더라고요.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도이치스 821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산뜻한 론도풍의 3악장 알레그레토를 준비했습니다.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벤자민 브리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439번 9678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도이치 821번 가운데서 3악장 알레그레토 들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벤자민 불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주간 싱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국제 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아시아 성악가 최초로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이 있었던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인데요. 소프라노 조수미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린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국제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에 해당되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은 20세기 오페라의 역사를 바꾼 마리아 칼라스를 기리기 위해서 2014년에 제정됐는데요. 역대 수상자에는 오페라 연출가인 프랑코 제피렐리,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 레오누치 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칼라스가

24시였던 1947년 8월 2일 베로나에서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지오 콘다로 데뷔한 걸 기리는 뜻에서 8월 2일에 시상하고 있는데요. 조수미는 바로 이 역사적인 데뷔일로부터 79년이 흘러 2026년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상을 받게 된 걸 두고 더없이 영광스럽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세계 무대를 누빈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에 클래식 음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소프라노 조수미. 박수와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는 소식인데요. 지난주 이 음악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전 세계 오페라 무대 최초로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해서 니벨룽의 반지 중에 그 신들의 황혼 무대를 꾸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무대 연출이 거센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무대가 끝나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성악가들이 인사했을 땐 기립박수가 쏟아졌는데 이후 AI 프로젝트 제작진이 등장했을 때 야유가 터져나온 겁니다. 실시간 AI를 활용한 이번 무대 스크린에는 과거 니벨룽의 반지 공연 장면과 더불어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또 9.11 테러 당시 쌍둥이 빌딩 등의 이미지가 비춰졌는데요. 제작진이 프롬프터 입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한 이 이미지들을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끝없는 슬라이드 쇼다라고 혹평을 했고요. 영국의 음악학자이자 평론가인 마크 베리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악의 작품이었다. 인공지능의 큐레이션을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서 AI를 접목해본 최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셈인데요. AI를 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는지 혹은 정확히 어떤 이미지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태로 실시간 송출을 한다는 계획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한편 올해로 초연 150주년을 맞은 바그너의 4부작 니벨룽의 반지, 국내에서도 이 작품을 압축해서 들려주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선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부천아트센터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 저녁 7시에 막이 오릅니다. 공연 제목은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인데요. 아드리앵 페리시옹의 지휘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약 16시간에 달하는 전체 분량 중에 핵심만 엮어서 들려드립니다.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약 230분, 그러니까 총 3시간 50분인데요.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장치를 과감히 걷어내고 관객들이 음악 자체의 힘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했다네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성악가들이 그야말로 총 출동한 무대입니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역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서 바리톤 최인식과 김기훈, 테너 김승직과 박승주, 메조소프라노 정주연 등 14명의 쟁쟁한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바그너의 이 링사이클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관람을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과 14일에 열리는 하이라이트 공연에 한번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시에니에 가운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와 뚜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또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종의 노래, 벨송, 어린 힌두 소녀는 어디로 가는가, 파울로 올미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이 함께 연주합니다.

딜리비오 페라 라크베 가운데 벨송 종의 노래였습니다. 어린 힌두 소녀는 어디로 가는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파울로 올미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소프라노의 레퍼토리 가운데서도 최고난도의 또 콜로라투라 아리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배를 묘사한 거예요. 이 소프라노가 이 종이 되어서 종처럼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해내야 되는데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과 참 어울렸죠. 먼저 들으신 곡은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가운데 라라 마마모르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와 툴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주간 싱클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소프라노 조수미가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소식과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AI를 활용한 무대가 관객들의 야유를 받았다는 소식.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리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AI를 활용한 오페라 무대 끝없는 슬라이드 쇼였다라는 표현에서 상상은 됩니다. 글쎄요, 뭐 처음은 항상 호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곳곳에 AI가 등장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다음번에는 또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가운데 지그프리트의 라인 여행을 함께 들을까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가운데 지그프리트의 라인 여행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클래식 FM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8644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이죠.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Waltz of the Snowflakes, 눈송이 왈츠였습니다. 마이클 틸슨 토머스가 지휘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지의 가운데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나시 앙상블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하니까 이제 벌써 겨울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호두까기 인형 들으니까 왠지 좀 기온이 몇 도는 내려가는 기분인데요. 이번에는 헨델의 오보와 컨티뉴오를 위한 소나타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363A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사라 프란시스의 오보, 제인 도드의 합시코드, 베르나르드 리차즈의 첼로 연주입니다.

칼 샤인딘스트의 변주곡이었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와 라사니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보와 컨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363A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2악장 알레그로 들었고요. 사라 프란시스의 오보, 제인 도드의 합시코드, 베르나르드 리차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두 대의 관악기 연주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명랑해지는 기분인데요. 진아님께서 요즘 꽃보다 할배 오스트리아 편을 보고 계신가 봐요. 모차르트 결혼식, 장례식을 했던 슈테판 성당도 나오고 예쁜 정원도 보이고요. 저도 아인슈페너 같은 거 마시면서 덥지만 유럽 거리를 거닐고 싶네요. 모차르트 음악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아인슈페너가 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같은 거에 생크림을 얹어서 먹는 음료잖아요. 예전에 마부들이 즐겨 마셨던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마부들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고칼로리의 음료를 마시면서 기운을 냈던 거라고 하면서 저도 왠지 아인슈페너 한 잔 마시고 싶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는 오스트리아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083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모차르트의 교향곡 함께 들어요. 아들 생일입니다. 대학교 때 첫 오케스트라 연주했던 곡 청해 주셨는데요. 교향곡 41번 C장조 주피터 가운데서 4악장 몰토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라파엘 쿠발리기 지미아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83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퀘르 551 주피터 가운데 4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라파엘 쿠발릭의 지미야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0566번 쓰시는 분도 너무 덥고 지치는 낮 시간에 활기찬 음악 듣고 싶습니다. 베토벤의 곡이 생각나네요 하셨고 9597번 쓰시는 분도 마침 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청해 주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황제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실황 연주입니다.

959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라짱조 황제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였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실황 연주로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황제가 잘 알려진 명곡이었다면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숨어있는 명곡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C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입니다. 예프게니 케스네 피아노,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 멤버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시단주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다라토였습니다. 예프게니 켈슨의 피아노,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 멤버들의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은 포스터의 Hard Time Come Again No More,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까르미뇰라가 또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곡 준비하고 있고요. 전반부에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단조 작품 번호 67,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촐트 티메르 비솔라타의 바이올린, 마츠 리드슈트렘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곡부터 베토벤의 교향곡입니다. 이 베토벤 교향곡 8번은 좀처럼 듣게 되지 않죠. 하지만 베토벤의 작품은 역시 베토벤입니다. 도입부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가는 곡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야말로 꽃봉오리가 팡 터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의 부장쇼 작품 번호 93, 브리노 웨일이 주연하는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의 부장조 작품 번호 93 브리노 웨일이 주의하는 타펠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단조 작품 번호 67 준비했습니다. 다른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경제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제의 피아노, 촐트 티메르 비소나타의 바이올린, 마츠 리드슈트램의 첼로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 2단조 작품번호 67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졸트 티메르 비소나타의 바이올린 마츠 리드슈트렘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아서 블리스의 전원곡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서 블리스의 전원곡,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까르미뇰라 비발디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까르미뇰라가 그동안 녹음했던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100곡째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레코딩을 해서 기념으로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3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담겨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연주되지 않았던 그런 희귀곡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로크 바이올린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이 까르미뇰라가 이전에 녹음하지 않았던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13곡을 이번에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까르미뇰라는 음반 역사상 최초로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100곡 녹음이라는 대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이 내재도 비발디 협주곡 100곡의 녹음 기록이 협연자와 레이블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디스코그래피 정리하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그야말로 거장의 손길 아래 숨은 보석 같은 13곡의 비발디 협주곡들이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그라모폰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들린 듯한 글리산도와 스피카토의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녹음도 대단히 뛰어난데요.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 곡 준비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번호 506,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옹번호 372, 바이올린 협주곡 A장조 리옹번호 350,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다니엘레 오를란도의 바이올린, 이 솔리스티 앙킬라니의 연주입니다.

이카르미 뇰라가 한 음반사에서 지속적으로 음반을 발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음반사를 여러 곳을 옮겨다녔죠. 그래서 디스코그래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음반에 내지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번호 506 그리고 협주곡 리옹번호 372 리옹번호 350 줄리아노 까르미뇰라의 바이올린 다니엘레 오를란도의 바이올린 이 솔리스티 아퀼라니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볼프함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협주곡으로 넘어갑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L216 올레그 카간의 바이올린 다비드 오시스트라크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70년 레코딩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퀘일 216 올레그 카간의 바이올린 다비드 오이스트라카가 지휘하는 모스코바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70년 레코딩이었습니다. 명인 주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 시절의 가옥 구조는 대개 집채와 마당이 한 공간이었다. 농사를 짓던 고향집에도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다. 여름밤에 밀 거적을 깔아놓고 마당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기운으로 더위를 식혔다. 할머니의 무릎베개에 사남매는 머리를 부채처럼 맞대고 누워 모깃불에 매운 연기에 섞인 풀냄새를 맡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은 빨래를 마주잡고 다림질을 했는데 선홍색 숯불을 담은 뚜껑 없는 다리미는 불이 그네를 타는 듯 신비로웠다. 가족들 사이에 돈독함이 넘치던 마당이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윤경화의 수필, 마당, 그 아름다운 그릇에 담긴 옛 여름 풍경입니다. 기억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계절은 어쩌면 여름인지도 모르겠어요. 더위를 피해 마당으로 나와서 별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채질을 하며 함께 보내던 계절. 여름은 더위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던 계절이었죠. 그래서 여름을 떠올리면 더위보다 먼저 그 더위를 함께 견디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올여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될 건 뜨거웠던 여름이 아니라 그 여름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병기 씨 이수인곡 별. 가사처럼 바람이 서늘한 가을밤 뜰을 상상하면서 들어본 첫 곡이었습니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8월 8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 윤경화님의 수필 마당 그 아름다운 그릇에 옛 여름 풍경 전해드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아 그래도 나 어렸을 땐 열대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 또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요. 참 역대급 더위에 입추가 패배한 주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이 길고 길게 느껴질 이번 주말 이 더위를 버텨낼 수 있는 추억 하나는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20세기 이탈리아의 나폴리 작곡가죠. 차살의 안드레아 빅시오의 나폴리 칸초네 나폴레타나 들어보시죠. 라 스트라다 넬 보스코 숲속의 작은 길. 숲속에 작은 길이 있어요. 난 그 길의 이름을 알죠. 그대도 알고 싶나요? 오세요. 그곳은 마음의 길이자 결코 죽지 않을 사랑이 싹 드는 곳이랍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숲속의 작은 길로 함께 가자고 속삭이는 달콤한 곡 바리톤 레오 누찌가 부릅니다.

나폴리 칸초날, 나폴레타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역시 20세기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예요. 빈첸초 다니발레의 오 바이세 도 솔레, 고향의 태양이요. 그 고향은 물론 나폴리겠죠. 귀향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태양의 나라, 바다의 나라, 모든 이야기가 사랑의 미러가 되는 것. 기차가 나폴리역에 멈출 때 들려오는 만돌린 소리, 따스한 햇살, 또 푸른 바다를 마주하면서 이 고향의 아름다움을 벅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나폴리 칸초네, 체사리 안드레아 빅시오의 숲속의 작은 길이었습니다. 바리톤 레오누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세속성악곡 마드리갈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작자 미상의 시에 곡을 붙였다 그래요. 세비야 포플러 나무 흔들리던 곳에서 사랑하는 님을 보고 온 여인의 설레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De los Alamos vengo, madre. 포플라 나무에서 왔어요, 어머니.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앤토니 스피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페인 노래 두 곡 이어드렸어요. 방금 들으신 곡 19, 20세기 작곡가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안달루사, 안달루시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남부죠. 안달루시아 지방의 민속 선율이 담긴 집시 음악이었습니다. 테너 루벤 아모레띠, 마르크 방띠용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그라나도스의 후배격인 스페인 작곡가가 되겠네요. 호아킨 로드리고의 마드리갈, 포플라 나무에서 왔어요 어머니,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가 불렀고요. 앤서니 스피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숄롬 세쿤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 작곡가죠. 클래식 천일 영화에서도 만나본 바 있는데 그 이디시어로 쓴 도나도나가 대표곡입니다. 오늘은 그의 스윙 재즈곡 By Mere Bistution 내게는 너무 아름다운 당신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들 표현해야 할까? 난 머리를 짜내 생각을 해보지만 어떤 언어든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지 못해. 그댄 내게 그냥 아름다워. 그러니 입맞춰줘요. 이해했다고 말해줘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재즈 가수 니키 페롯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일 뜨로바토레 음유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막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 베디 레 보스케 노트르네 스포글리에 집시의 날은 누가 밝히나. 이 동이 틀 무렵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흥겹게 부르는 집시들의 노동요입니다. 이어서 아주체나의 아리아 스트레데 라밤바 불꽃은 타오르고. 이 집시 여인이죠 아주체나. 과거 화형당한 어머니의 최후를 회상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강렬한 노래입니다. 끝으로 3막에 나오는 음유시인 만리코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디꾸엘라 비라 저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

레오노라와의 결혼을 앞두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만 어머니나 다름없는 아주체나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쳐가면서 부르는 격분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말릴린 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런던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지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일 뚜로바토레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은 음유시인 만니코가 부르는 저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 였습니다. 먼저는 대장간의 합창 집시의 날은 누가 밝히나, 집시 여인 아주채나가 부르는 불꽃은 타오르고 였어요.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혼,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테,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런던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즈의 미사곡 크리오야 중에서 글로리아 들어보시죠. 라틴어가 아닌 언어로도 미사곡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스페인어와 안데스 민속 리듬을 결합해서 만든 걸작 미사입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 호세 루이스 오세오가 지휘하는 합창단 코랄 살베 데 라레도와 소시에다드 코랄 데 빌바오의 연주입니다.

아리엘 라미네즈의 미사 크리오야 중에서 글로리아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불렀고요. 호세 루이스 오세오가 지휘하는 합창단 코랄 살베데 라레도와 소시에다드 코랄 데 빌바오의 하모니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고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 서양에서는 사랑은 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눈으로 본 아름다움이 영혼의 기억을 일깨워서 본래 알고 있던 참된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고 바로 그 순간 사랑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죠. 당시에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나 빛이 뻗어나와 대상을 만난다는 방사설 또한 널리 받아들여졌는데요. 이런 생각은 눈을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에 이르러서는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입사설이 점차 받아들여졌지만 문학만큼은 여전히 사랑은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노래했습니다. 뚜루바두르와 궁정 사랑의 시인들은 여인의 눈을 별과 태양, 빛에 비유하면서 단 한 번의 눈길이 사랑을 탄생시키는 순간을 노래했죠. 14세기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는 이러한 전통을 더욱 섬세하게 발전시켰는데요. 그는 연인의 눈빛이 자신의 눈을 거쳐 심장에 이르고 그곳에 사랑의 불꽃과 상처를 남긴다는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열정과 고통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전통은 마침내 절정에 이릅니다. 연인의 눈은 영혼을 비추는 창이 되고 큐피드의 화살이 되며 천상에 비치면서도 사람을 행복하게도 또 아프게도 만드는 존재로 노래되죠. 그래서 이 바로크 사랑 노래에서 아름다운 눈은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과 기쁨, 그리움과 고통까지 모두 품고 있는 바로크 사랑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눈과 사랑의 시약 위에서 탄생한 노래가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사랑 노래 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이여 라자드리 오키벨리입니다. 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눈이여 내가 사랑하는 그 눈이여 맑고 찬란한 하늘의 빛이여 그토록 바라던 것이 내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라면 내가 흠모에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눈이여 보십시오 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평온한 나의 빛이여 내가 사랑하는 눈이여 내 사랑 앞에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또 이토록 무정한 눈이여 내 가슴을 태우는 이 사랑의 불꽃과 날 짓누르는 깊은 고통을 그토록 기꺼이 즐기신다면 아 부디 단 한 번만이라도 날 바라보아 내 사랑의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해 주소서.

테발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노래한 작품, 내일 한 곡 더 클래식 천일야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중세시대 이탈리아 노래입니다. 베를라 미아가라, 베를라 내 사랑. 고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루치다리움의 연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녹음 가득한 숲에서 펑펑 꽃망울 터뜨리며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지기를 100일 선홍색 꽃들의 저항 지리한 혹은 잔혹한 긴긴 여름을 딛고 곽교환 시인의 배롱나무 꽃그늘 아래 피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배롱나무 꽃은 정말로 여름이 다 갈 때까지 100일 가까이 붉게 피고 지고 또 핍니다. 뜨겁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치는 여름 내내 꽃을 계속 피운다는 것은 어쩌면 꽃나무의 저항이 아니겠느냐고 시인은 말하고 있네요. 계절의 가혹함을 견디고 꽃을 피우는 일, 그건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닐까요? 이 여름을 견디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배롱나무와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옥 작곡 꽃이 지기로 소니 바람을 탓하랴. 꽃별의 해금과 유홍렬의 기타, 이건민의 피아노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조용욱 작곡 꽃이 지기로 쏘니 바람을 탓하랴. 꽃별의 해금과 유흥열의 기타, 이건민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곽효환 시인의 배롱나무 꽃그늘 아래 피다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배롱나무는 여름 내내 붉은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꽃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꽃 피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미 피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 떠나는 시간인데요. 한 곡 더 들으시고 본격적인 여행 가보시죠. 신창열 작곡 붉은 달 그림의 연주입니다.

신청열 작곡 붉은 달, 그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옛집을 찾아가 봅니다. 오래된 한옥, 그 중에서도 정원이 아름다운 한옥을 돌아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광군에는 매간당 고택이라는 옛집이 있습니다. 매간당 고택은 군남면에 있는 연안 김씨의 종갓집이고 매간당은 이 집의 사랑채 이름이라고 하네요. 연안 김씨가 영광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16세기 중엽부터라고 합니다. 이 연안 김씨 가문에서는 이름난 효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기리기 위한 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측 누각형태로 된 대문입니다. 이 문은 효자 세 명을 기리는 문이라고 해서 삼효문이라고 불립니다. 이곳 매간당 고택은 나지막한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고 안채와 사랑채, 곡간채, 사당 등의 건물이 있으며 정원과 연못까지 갖춘 전형적인 상류주택입니다. 1868년 고종 5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곳 매간당 고택에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곳을 방문할 때는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 집이 특히 멋져 보이는 것은 삼효문이라 불리는 대문과 집의 규모 그리고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가꿔진 정원과 숲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 뒤편 숲까지도 마치 이 집의 정원처럼 느껴지는데요. 지난 초여름에는 잘 가꿔진 숲길을 따라 수국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수국 꽃밭 외에도 대숲길 그리고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시원하고 여유로운 산책을 할 수 있죠. 매간당 고택은 우리 옛집과 주변 자연이 어떻게 어울려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옛집입니다. 올여름에는 고택과 함께 있어 더 아름다운 그 숲길을 걸어볼까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에는 이름난 고택들이 여러 곳 있죠. 그 중에서 쌍산제라는 곳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쌍산제는 해주 오씨 집안 사람들이 살아온 집인데요. 쌍산이라는 호를 사용했던 인물 오형순이 이곳에 서재를 짓고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집에는 독특한 뒤주가 있는데요.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쌀을 채워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했죠. 추수를 하면 빌려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시 채워두고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례의 또 다른 고택, 운조류는 누구나 열고 곡식을 가져갈 수 있는 뒤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쌍산제에도 그와 비슷한 뒤주가 있었네요. 쌍산제는 구석구석 그윽한 정원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자연과 정원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서로 어울리고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구례 곡전제라는 고택도 있는데요. 구례군 토지면 5mm에 자리 잡고 있는 집입니다. 곡전제라는 이름은 집 주인이었던 곡전 이교신의 호를 딴 것입니다. 이곳 5mm는 5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 앞산 오봉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자연 환경이 빼어나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군요. 주변 자연 조건이 좋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집 주변을 대나무 숲으로 에워쌌고 높은 담장도 세웠다고 합니다. 담장은 둥글고 큰 돌, 호박돌로 세워져 있는데 그 높이가 2m가 넘어서 이 집만의 독특한 풍경을 이루죠. 여름에는 대숲 바람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립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고장 구례군, 그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옛집 쌍산제와 곡전제, 선비정신과 나눔의 마음, 그리고 풍류가 함께 느껴지는 정원이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는 난포고택이 있습니다.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옛집인데요. 조선 전기 전라도사를 지냈고 의병대장이기도 했던 난포라는 인물이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난포는 최철견이란 사람의 호입니다. 이 집은 명종 때인 1546년에 창건했고 고쳐 지은 곳은 19세기 초라고 하네요. 원래 지금 남아있는 모습보다는 규모가 더 컸다고 합니다. 난포 최철견은 임진왜란 때 이미 나이가 70이었지만 의병을 일으켜 손자, 증손자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고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의병장 출신 난포의 고택, 이 집의 특징은 마루 앞에도 문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방과 부엌, 대청마루, 마루방, 이렇게 공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문을 달아 놓은 것이 인상적이죠. 이 집은 여름철에 특히 아름다운데요. 바로 능소화 그리고 배롱나무 꽃 때문입니다. 능소화는 옛날부터 양반꽃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과거 급제자의 어사화에도 쓰였고 꽃말은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능소화가 한창 피는 계절은 지났지만 여름 내내 100일 동안 핀다는 진분홍 배롱나무 꽃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능소화 그리고 배롱나무 꽃은 이 집의 옛 주인 의병장의 명예와 충절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난포고택 주변에는 한옥 민박집도 있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경북 경산 난포고택과 그 마을을 산책하면서 여름꽃을 감상하고 옛 마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정원이 아름다운 고택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한옥 정원만이 주는 편안한 느낌이 있죠. 대청마루, 누각, 그리고 연못, 대숲, 그 모든 것이 있는 한옥 정원에서 잠시 쉬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행으로 그런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윤화중 작곡 피리와 거문고 이중주 유년의 여름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용근의 피리와 신혜영의 거문고 길석건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우와 세상 번님 내야.

터랴 인간 영화 꾸미로구나. 배워

민가 어화 세상 박양덕의 장과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철가야금 산주 함께 하시죠. 진양, 중모리, 언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짧은 산주 한바탕입니다. 김영재의 철가야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입니다.

철가예금 산조, 진양, 중모리, 언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 바탕 들으셨습니다. 김영재의 철가예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준비한 끝 음악은 언모리 축원, 박병천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FM 풍류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지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화학에는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원소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 최외각 전자를 8개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원소는 전자를 내어주고 또 어떤 원소는 전자를 받아들이거나 서로 나누면서 안정적인 8이 되려고 한다지요.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낯선 이야기지만 8이라는 숫자가 참 매력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숫자 8을 뜻하는 옥트는 음악에도 남아있죠. 첫 음에서 8번째 음까지의 간격을 옥타브라고 하고 8명이 함께 연주하는 편성은 옥테트라고 부릅니다. 숫자 8이 두 번 겹쳐 있는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숫자 8은 안정이나 완성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니 아마도 지금이 가장 여름다운 무렵이겠죠. 입추도 지났고 조만간 선선한 바람을 데리고 다음 계절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슈베르트의 옥텟이었습니다. 8중주 F장조 도이치 번호 803 가운데 5악장 미누에토 알레그레토를 들으셨는데요. 기돈 크레머와 이사벨 판 쿨렌의 바이올린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음악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두 곡은 하와이 음악입니다.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있죠. 알로하 오에라는 곡.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지도자이자 유일한 여왕이었던 퀸 릴리 우오칼라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대에게 작별을 이라는 의미죠. 알로하 오에를 하와이 음악 연주 그룹 트리오 카일루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섬의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La Casa Lucy였어요. 루시의 오두막이라는 제목인데요. 말라부아라는 밴드의 곡이었습니다. 카리브해 서쪽에 안틸레스 제도에 있는 프랑스령의 섬 마르티니크 출신의 밴드인데요. 아프리카 음악의 뿌리를 둔 안틸레스 음악, 그리고 프랑스의 샹송, 영미 팝과 브라질 음악, 거기에 재즈까지 믹스된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입니다. 말라부아의 La Casa Lucy, 루시의 오두막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하와이의 남성 중창단 호케나의 노래였습니다. 다섯 명으로 시작했다가 네 명, 그리고 현재는 세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호케나가 노래한 홀라이라는 곡, 조용하다, 고요하다라는 의미의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하와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곡, 알로하 오에, 트리오 카일로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윌슨의 바이올린 연주 전해드리죠. 바이올린으로 재즈를 연주하는 뮤지션이죠. 데이비드 윌슨의 You Are Too Beautiful. 이 곡은 리처드 로저스, 로렌스 하트 콤비의 1933년 뮤지컬 영화의 넘버인데요.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어요.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샘슨과 비슬리의 정원이라는 제목이죠.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도시 셔우드의 어느 집에 내추럴하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몇 번 초대가 돼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감탄을 해서 이렇게 곡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7년 데뷔 앨범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후 7년 만에 발표한 2집 음반 Hang On Little Tomato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폴라였어요. 한 송이 예쁜 양귀비, 매력적인 여성, 사랑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우리 연주그룹, 크로스오버 연주그룹인 어반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홍원화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는 You Are Too Beautiful, 리처드 로저스 작곡의 이 곡을 데이빗 윌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 버그의 곡인데요. 싱어송라이터죠. 영국 출신의 그가 2006년에 The Storyman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각 트랙마다 하나의 사연, 하나의 어떤 짧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앨범 자체가 단편 소설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앨범인데요. 그 가운데 첫 트랙은 이 앨범의 테마곡입니다. The Storyman Theme. 그리고 여러 곡 가운데 The Grace of a Dancer, 댄서의 우아함이라는 곡까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The Grace of a Dancer는 댄서의 우아함을 지닌 평범한 마을 처녀와 귀족의 아들이 만나 사랑을 맹세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강가에서 사라졌고 오래도록 슬픔에 젖어있던 그가 바다를 건너 떠나려고 탄 배가 좌초돼서 결국 세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크리스 버그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고요. 닉 잉그만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크리스 버그의 2006년 앨범 The Story Man 가운데 The Story Man Theme 그리고 The Grace of a Dancer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얀 네루다, 18세기 체코의 고전주의 작곡가죠.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고 3악장 비바체 이어서 전해드리죠. 노르웨이 출신의 트럼펫터죠. 틴 스팅 헬세트의 트럼펫과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 2악장 라르고 3악장 비바체였습니다. 틴 싱헬세트의 트럼펫,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 음악 시간에는 여름 사랑 이야기를 다룬 두 편의 영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OST에서 전해드렸어요. 그동안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나 다른 연주, 다른 노래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두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막스 스타이너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제목이 Bright Dreams The Garden,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Homecoming End Title이었습니다. 델머 데이비스 감독, 트로이 도나휴와 산드라 디 주연의 1959년 영화죠. 영화 제목 자체가 A Summer Place였습니다. 여름 휴양지를 배경으로 20년 만에 재회한 중년 남녀의 사랑과 함께 그 두 사람의 10대 자녀들 또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더블 로맨스를 그린 영화였죠. 이번에는 영국 영화인데요. 1988년 A Summer Story라는 영화 OST에서 준비했습니다. 런던의 젊은 변호사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도중에 만난 시골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지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그녀를 외면하게 되죠.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그곳에서 그는 안타까운 사연이 깃든 여자의 무덤과 자신과 꼭 닮은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나게 되죠. 영화 Summer Story OST에서 세 트랙을 준비했는데요. Ashton Arrives, 그리고 The Gentle Maiden, 세 번째는 Ashton's Son, 이렇게 세 곡입니다.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조르주 델루이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 Summer Story OST에서 Ashton Arrives, The Gentle Maiden, Ashton's Son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조르지 들러그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오늘은 여름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두 편의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전해드리죠.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인데요. 먼저 피엔사 앤 미 영화 하이힐에서 루스 카살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시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스페인의 TV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듀엣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2002년이었는데요. 아이노아라는 가수와 베트라는 가수가 함께 노래합니다. 오디션 결과는 아이노아가 1위, 베트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두 가수가 함께하는 피엔사 앤 미 들어보시죠.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가수 빅토르 빅토르의 노래였는데요. 그가 작사 작곡하고 원래는 셀리아 크루스에게 주었던 노래인데 본인이 부른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때 무스코 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라는 노래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스토리아 델라시아스 의자들의 이야기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곡인데 이 곡을 오늘은 카티아 카르데날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카티아 카르데날이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노래들을 부른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에서는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직접 듀오로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피엔사 인 미 나를 생각해 이 곡은 아이노아와 베트 스페인의 두 가수의 듀엣으로 전해드렸고요.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 카를로스 누니에스의 연주 갈리시아 미녀입니다. 아마네셀 새벽입니다.

히말라야 쉐르파들의 노래죠. 네팔 민요 레상 삐리리. 덴마크의 뮤지션 크리스티안 알바드의 편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카를로스 누니에스와 테레사 살게이로가 함께한 마리아 솔리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카를로스 누니에스의 연주 아마네세르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요스테인 세브 그리고 라키파테의 연주 또요요입니다.

위스타인 세버그와 라키 파트의 또요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31일 체코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열린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유야 미즈노가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토마시 하누시가 지휘하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체코 프라하에서 선보인 지난 5월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를 맡고 있는 지휘자 토마시 하누시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이번 프라하 공연에서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공연은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으로 시작합니다. 일본의 젊은 첼리스트 유야 미즈노가 첼로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유야 미즈노는 작년에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쿨 첼로 부문에서 우승하면서 주목받은 첼리스트입니다. 그의 연주로 이제 들으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이 곡은 1959년에 20세기 명 첼리스트죠.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서 작곡된 협주곡입니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6곡의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협주곡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곡을 들어보면 1악장 첫 부분부터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4개의 음이 귀에 아주 잘 들어오는데 이 4개의 음이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이름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2악장은 좀 1악장에 비해서 조용하고 서정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첼레스타라는 맑은 소리를 내는 악기도 등장해서 좀 깊은 인상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3악장은 좀 특이하게 첼리스트 혼자 무반주로 연주하는 카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덴자가 활기찬 4악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7,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카덴자, 4악장 알레그로 콘모토 들으시겠습니다. 유야 미즈노의 첼로 연주, 토마시 하누시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7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유야 미즈노 그리고 토마스 하누시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5월 31일 체코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펼쳐진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네, 멋진 첼로 연주를 들려준 첼리스트 유야 미즈노. 지난 1998년 일본 도쿄 출생의 연주자입니다. 작년에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탄탄한 테크닉과 서정적인 음색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라하 공연에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연주에 이어서 앙콜로 바흐의 곡을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 사라방드를 유야 미즈노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사라방드를 유야 미즈노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1일 체코 프라하 시민회관 스메타나 홀에서 펼쳐진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토마슈 하누 씨는 체코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지난 1999년에 카토비체 국제 지휘 콩쿠르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브루노 국립극장 오페라 음악감독, 웨일스 국립오페라 음악감독을 역임했습니다. 주로 야나첵 오페라 해석으로 큰 인정을 받았고 2025-26 시즌부터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체코 프라하 공연 후반부에 안톤 브루크너 교향곡 6번을 선보입니다. 이 곡은 브루크너 교향곡 중에서도 참 그 따스하고 풍부한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지닌 곡이죠. 작곡가 브루크너는 이 교향곡이 가장 친근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작품이기도 한데 초연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죠. 이 전악장이 초연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작품이고 유명한 그 교향곡 7번에 가려서 좀 한동안은 별로 연주되지 않다가 최근에 점차 이 곡이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브루크너 교향곡 6번 중에서는 특히 그 느린 2악장의 아름다움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그 브루크너 아다지오 악장 특유의 숭고한 아름다움이 최절정에 달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악장 스케르초 같은 경우도 브루크너의 다른 스케르초 악장보다 훨씬 그 관연하게 색채감이 다채로운 편이고요. 마지막 4악장은 브루크너가 이 곡에 대해서 고난을 거쳐 별들의 나라로 라고 표현했듯이 이 곡은 처음에 단조로 시작해서 장조의 승리의 기분으로 끝나는 피날레입니다. 자 그럼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 A장조 1악장 마이스토조,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초, 4악장 피날레 들으시겠습니다. 토마슈 하누 씨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